0: 야미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게 녹
1: 봐봐 얀다카바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고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 만나 듯밭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가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잡혀 띠멍 자마노 나 자족고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고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이 실롱니가타 위야띵아
1: 어이 루가 마이너스 나라와 돈 컨택했니스카냐?
2: 플러스 F 친코 니가 친구야?
1: 예 플러스 F 니금은 어디서 당했나만 겠마?
0: 나마시야마. 젠살론 아 자니랑코 자온 비엔코 블라갓급바 망라갓급바 아로 주옹급바 비타민랑 농자온 만데니 잔치아니코 불그리았다 아로 비엔 비망코바 높았다. 우니금은사 자니랑코 브리온 플러스 F 친낭급바코사 브레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근앙 비엔 비망코 망라갓나 아로한 생발족에 라키나겠다 자니 보스추랑코 브리온 플러스 F 니 친낭급바코사 브레보 야코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
3: Tonasimang nga children and sangmal doon ni kita ng hoga matanggen.

달니 프로그램은 아스망나가 스칸그바 칭캄스 에치 모먼 돌니기를 하고 마땅하 그니기바오 체리안 앤상만 돌니기를 하고 마땅스카하 기를 하고 마땅이 소마이 베는 보나하 카탐생 바사칸지 그 마텔라 야나카 슈와니 실롱 월남